머릿속은 파란색 마음 가득한 이 방황 저기 해모도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든 꿈을 잃을 것만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

많았지. 하염없이 더 넣고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했었지. 맞긴 하지.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.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이 됐던.